0: tabe yishi, chebe yishi, ene nawe yishi. Tene ene, kasuri kuge, lungme chusa, mayong lehachi. Sajun me lung nanga, sajun me lung namshin nanga sen yatimrim. Nanga namshin lungme chusa sen girim. Play mudo wa? Za jine yime yinusane, tende nebe, ta, kasuri kuge, nangji tosum, kangle char, 강도 높사디 뉴메이 시체 맞아 딴 뉴메이에서 어다 지도자네 콘데 탐지 그 집어버리디 뉴메이에서 내고도 와 자장가 대탐지로 뉴메이에서 그 사람 대장당 샤데르지 자들이 이미 인도다 어 가서 안데디 어다디 딘데 인도 딘데 데베다 뉴메이에서 가서 우리 그 Persinkadulia, Pena Rangin Yang Desaj, Suan Nanshingi, Ta Numen Sheba D, Numen Vesetti, Pedge Kasur, Yesan Geva, Deman and Nabartawa, Time Lemonua, Time Gurbe Negro de Yardi, Recep Koranga, Time Lemonua, Yena Tawa, Yesan Geva. Saturday Luzane, Devus, Devu Yandenda, Tini, Ta. Kasurji, Kusun Tususun, Kaza, Treta, Kadachi, Sansungi, Nabal Shadabata, Shadab Negolata, Nume, and Randai, but Taji Medi, Mada Pungi, Tendente, Yesan gave a Renshi Tejaba. Today is the Kodajil Nabaji Rimdua. Maji, Sibo Koyacha in Enda, Mada Koyacha in Enda, Tawa Yigi, Kasuripi. 就是他们那他三名父母就是学习为难的他们叫了女美为谁的人把压制的现在呢有些为什么人家把做的马赛为宗师习的习难你是学员的但习难的学员的他们叫了习女美为谁他们被学员女美为谁日本上的也上街吧提那么的下的下去就是那能是个学员他们叫了也上街吧东西不去他这种用过
1: 고송토지 간다니 데 탐제로 외세기 잉레 샤데바 외세 딩은에 샤요나 천루메데바 자 데 그브레니 외세달라 드마체 송데아게 루브르도 듀다 켄지 사르도 계신스 아니 간로야 드네메데 그 옛다만에 옛다바 남양 갖고 메바 따도 내댕이지 이번 일선에 외세 드마체스 자 딘데 인디 코아다냥엘렌데베 남브레시베신이 전주서버 시이랑신 유신이 제베하무 시이랑신 원부신이 전주선배랑신 뒤신이 제베하무 시이랑신 류기 원보다 남브레시베도 유의도 대략점이 전주선배 초유랑신 당시에 무신이 초유랑신 이기 남브레시베는 전주고슴 도주 꾸두삼부랑신 율 류제는 뒤마치니 최 자원모 꾸두삼부랑신 대단장 예는 원보로 속으로 상제베랑신 인기 대 남기 주고 마이노스 Rangshin yang desa ya, jadi lamji cukup ya malu, kalau Rangshin gaya berapa dah? Orang dah dina sihir, jadi lamji cukup main. Tadah cuci tuh sunda, kam sunda sabo, duje dah duma cebe. Cek tamje rangge semle kuna metes. Tadi kam sunda jadi semza mau sunda di doang tuh mungkin kamu cek. Tadi anda di rangge semle kuna metes sunda di tad nyume sebab terasam tane. Ti rana. 대세 대견도 여대봐

0: 앉아 나와.
1: 가세요. 관중이요. 와라 와라 가자 관중이.
2: 땡큐 굿 나이트.
3: 다시 대략 넘버 2 람람 쉐베 게지 군주 타베토 푀기 난초 센시예. Hi, you are listening to Lamri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0: And then we read that, and it is by means of meditating on the Four Noble Truths that in due course the four kinds of fruits or the results are realized. So the followers of the Charvaka vehicle, the disciples' vehicle, and they maintain that it is on the basis of practicing the Four Noble Truths that one will in due course attain the four kinds of results. The four kinds of results refers to the stream enterer, once returner, never returner, and the arhat stage.
1: Then the rang sang ji ye te bo le shu bo nam ji da wa ni. Chue tham je la mu di la so be zho wa da gu re gu yun da be da bo le shu ma go da wa nian du da tun yun se ni. Kong du xie ba. Na xin che ni. Te le che war du su ji pung bu. Ang su ji pung bu. Ang ai mi. Yi ma da wa le shu. 这里切巴都苏吉蓬布汤里下苏吉蓬布汤苏吉蓬布汤全港的超级辣苏吉蓬布汤全港的超级辣大没法倒行虽然的拍摄的 송은 대래 캐버도 다 수기 풍부당 에 천금지 초아지를 다음에 봐 도싱 사디 소어 나 담벌 못 줘버치다 소어치다 나오신도 못 줘봐 에 세주 소진이도 그때 권하니 뒤숨겨 아래 패시 원도제 나리야 하다다 태고순 그 또리 먼저 순순세 년도 가사 그다음에 랑산지에게 순진이 좀 그때 권하니 정주 선배 다음에 배다와 순도와 사다 대다 투부 전에 순부 여사래 사진이 뭐 인도 다 순진이 좀 그때 권하니 가사 변한다 순진 또 뭐 뻥시다 지금 뭐 치다니 땡지 쓰루 때문에 하다 되고 싶어서 소원을 지제니 되는 데 송도 방 진도 매 방 다 되는 게 개발 지 송교 아래 다 되게 진보 시바 땜주 있다 송어 다 가서 우리 그게 다 랑게 좀 돼 관해 봐 랑게 좀 돼 가서 우리 그게 늦은 시체니 송어 땜으로 매봐 진보 땜으로 따와 따와 되는 데 다 심사면 따와 这是家里有事的第一套呢让成熟人这部特别推拿昂斯让成熟过呢上街吧让成熟过呢我把枪去吧送你刚才这个事情如果没得年度的给微信念的没得吧让成熟我都是为什么他们那个了呀给微信念了没得吧让成熟过呢 다 대부분도 제야 년도들 개회신이나 미드바 뭐 컨베슈기 땡진데 보는 중어 양아 준이 주관에스 다 땡중로 캐바 선아 디머 땡질로 캐바세야 다 어디 땡진데 보는 중어 가서 우리 그게 양아 준이 룩 중도 아니 출리야 캐버 장네 준이 삼유 된다네 대대보다 송진이 동기 춘희섬이 땅에 샤쇼문로 땅에 랑 청주인 저부터 봐 이노
0: Next is the explanation of the view of